어서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계속해 호순복 작가의 단편소설 돈키그랑떼의 일생의 세 번째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0: 춤바람, 꽃바람. 느슨하게 돌아가는 무도꽃과는 달리 나의 두 발은 재빠르게 움직이며 돌고 돈다. 오른발 멈추고 왼쪽으로 빙글, 왼발 멈추고 오른쪽으로 빙글. 춤과 동시에 여자의 가슴이 뭉클맞춰 오고 돌림과 함께 떨어졌다. 다시 뭉클맞춰 온다. 위쪽에서 느껴지는 반응이 재빠르게 발쪽으로 옮겨지며 촥 하고 발을 멈추는 순간 나의 심장도 부끄러운 듯 숨을 멈추는 것 같았고 여인의 몸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까지 더하여지며 슬슬 돌아가는 그 멋이 참 묘하게 사람을 흥분시킨다. 지금 나는 더는 음식이나 얻어먹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춤잘 추는 아저씨라며 6, 70대 할머니들이 주변을 맴돌아치고 점심을 사준다, 옷을 사준다. 심지어는 집까지 찾아와서 청소까지 해준다. 마치 나이 들어서 왕의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온 세상을 다 가진 듯이 행복에 빠져 자신이 누군지조차 알아보기 힘들 만큼 붕 떠 살았다. 모자랄 것 하나 없었으니까. 현대 남자들이 추구하는 요소들을 다 갖추었으니까. 첫째는 자유의 몸, 둘째는 밥해주는 식모, 놀아주는 파트너, 돈 벌어주는 아내. 이 모든 걸 다 가졌으니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가 있으랴. 변변치 않은 아내를 돈 벌라고 외국에 보내면서 내 적금을 다 턴 것은 나의 일생에서의 첫 모험이었다. 첫 석 달은 일전 한 푼 보내지 않았다. 나는 속이 재가 되는 듯 했다. 이거 본전도 못 찾으면 어떡하냐. 잠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독촉 전화를 걸었다. 이자 돈이 불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암력을 가했다. 꾸지도 않은 이잣돈 얘기를 하는 게좀 캥기기는 했어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돈이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랬더니 먼저 이자를 물라면서 인민币 2, 3천 원씩 보내더니 반년이 지나서부터 꼬박꼬박 인민币 만 원씩 보내왔다. 워낙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모르는 나를 믿었던지 아내도 시름 놓고 돈을 보내온 것 같았다. 5년이 되면서 나의 통장에 50만 원이라는 거금이 채워져 가고 있었다. 푸르른 하늘에 꽃구름이 유유히 떠다닌다. 얼씨구 기분이 좋아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여행을 갔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 무도회가 한창인데 예쁜 선녀를 껴안고 빙글빙글 돌아갔다. 발이 삐끗하더니 몸이 붕하고 아래로 내리곤지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지폐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발목이 아픈 것 같았으나 언제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휑 하고 달에 치오르더니 지폐를 그대로 휘감아 간다. 두 손을 하늘로 향해 내 돈 하고 목 터지게 외치면서 쫓아가다가 그만 똥구덩이에 풍덩 빠져 마구 허우적거린다. 엉덩이 쪽이 질퍽하고 감각이 안 좋아서 나는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 꿈이었다. 그 꿈은 왠지 불길하다 느껴졌으나 나는 그 생각을 잠시 미뤄두어야 했다. 꿈속에서 많이 놀라 그만 실수를 한 것 같았다. 뒤처리를 다 마치고 나는 해몽을 했다.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재빨리 두 번째 모험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생각했던 차에 전화를 넣었다.
1: 조카요? 그 돈 올해에는 아이돌이겠어. 그거 본전까지 몽땅 줘.
0: 아저씨 왜 그러세요? 날 못 믿는 거예요? 두 분께 올해 이자까지 합치면 65만 원인데 이제 두 회만 더 넣으면 1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1: 그래도 내 몸도 아프고 하니 돈 좀 써야 되겠어. 올해에는 꼭 돌려줘.
0: 일단 알겠어요. 기한이 아직 석 달 정도 남았죠? 그때 가서 다시 봐요. 친조카가 아니고 애인의 조카지만 그래도 자기 이모 돈도 있는데 설마 내 돈을 떼먹기야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0: 저녁 반찬거리도 준비해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그녀는 나의 집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집에 들어선 그녀는 환성을 질렀다. 와, 오빠 집이 좋네요. 와, 깔끔하게 아주 잘도 거두어놨네요. 그럴만했다. 아내가 본전 10만 원을 벌고도 또 10만 원 대게 보내왔다. 나는 10년간의 셋집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그 돈으로 시교에 새 집을 사 인테리어를 해놓은 지 이제 1년. 아직 아내는 집 구경도 못했다. 그런데 아직 갖추지 않은 것들이 많네요. 침대 세트도 그렇고 커튼도 안 했네요.
1: 이제 동생이 알아서 해주면 고맙죠. 여자 손이 갈 데가 많지요.
0: 말한 대로 그녀는 자기 집처럼 집안을 잘 꾸며주었다. 뭘 사든지 돈 달라는 말도 없이 다 자기 돈으로 사주었다. 내가 체면을 주겠다고 해도 그녀는 네, 돈 많아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게 쓸 데도 별로 없고요. 라고 거절했다. 그녀는 딸에마저 18살에 심장마비로 저 세상을 보내고 보니 혈혈 단신 혼자였다. 여자가 꾸며놓은 방은 드디어 집 같은 분위기가 났다. 쉬는 방처럼 꾸며놓고 그녀는 조용히 둘러보았다. 커튼도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밀어보고 침대에 앉아서 베개도 만지고 시트도 만지면서 말없이 조용히 뭔가 깊은 상념에 잠긴 듯 멍하니 앉아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나는 그녀가 측은해 났다. 다가가서 슬며시 안아주면서 어깨를 다독거렸다. 맥이 풀린 몸이 그대로 내 품에 안겨든다. 날마다 앉던 몸이지만 오늘따라 느낌이 이상하다. 콘크리트 바닥에 발바닥을 붙이고 안을 때랑 포근한 침대 시트에 엉덩이를 붙인 상태로 안을 때랑은 달라도 많이 다르다. 그동안 잠자고 있던 남자가 불끈불끈 약동한다. 벼랑 끝의 선택. 눈이 내린다. 첫눈이 내린다. 푸슬푸슬 조립시 내린다. 언제부터 내렸는지 창밖은 온통 새하얗다. 세상의 모든 걸 차별 없이 새하얗게 덮어준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깍쟁이 남편도 삼겹살을 사오곤 했다. 나는 된장을 기름에 볶아 쌈장을 만들어 놓고 밖에 매달았던 얼린 배춧잎을 들여다 한가마 푹 삶아놓는다. 그리고는 내 식구가 오랜만에 고기쌈을 해서 배 터지게 먹곤 했다. 그때가 그립다. 남의 나라,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면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밥 얻어먹는 지금의 신세가 가엽고 불쌍하다. 이렇게 이 집에 계속 눌러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집에 돌아갈 수도 여기에 남아있을 수도 없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냥 불쌍해서 받아주었을 것이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오직 나의 사랑하는 딸뿐이다. 그런데 이모난 엄마는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빚만 안겨주고 내가 가버린다면 나는 딸애한테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되고 마는 것인가. 하느님, 제발 절 살려주세요. 저는 죽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흐른다. 천천히, 천천히 흘러내린다. 쩔룩쩔룩. 나는 목적 없이 하얀 눈 위를 걷고 또 걸었다. 빗돌빗돌한 발자국을 남기면서. 용혜야, 너 왜 이래? 빨리 집에 가자. 미화가 흘레벌떡 눈속을 헤치면서 달려와 나를 끌어안는다. 내 발자국 보고 찾은 거지? 빗돌빗돌한 내 발자국. 그래서 나를 술래잡기에도 안 끼워줬니? 그래, 넌 금방 잡히니까. 그러니까 술래잡기

0: 당하지 말자. 솔직한 미화의 대답에 나는 웃었다. 그리고 내려놓았다. 억울한 마음을. 미화도 울었다. 우수에 잠긴 듯눈 오는 거리를 내다보며 자신의 아픔을 처음으로 나한테 드러냈다. 내가 내 마음을 왜 모르겠니? 나는 사람들이 나더러 참 예쁘다고 말할 때가 제일 싫었어. 예쁘면 뭐하냐고. 가난한 농촌에서 안못 보는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 바보 동생까지 책임져야 하잖아. 이렇게 외국 타향의 곱자등한테 시집와 부모님과 바보 동생을 섬겨야 하는 나는 살맛 났겠어? 그래서 네 마음 잘 알아. 그런데 지금은 다 이기고 잘 살고 있잖아. 남편도 날 사랑해주고 예쁜 새끼들도 키우면서. 뭐 물론 부자 시형 덕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난 만족해. 미화는 눈물을 쓱 닦고 다시 밝게 웃었다. 나 요즘 생각해봤는데 너 우리 시형 집에 들어가서 도와줘. 내가 버티기만 하면 노임은 섭섭지 않게 줄 거야.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주일 못 버티고 다 시형한테 쫓겨났거든? 내가 잘해봐. 힘들기는 하겠지만. 나한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 함정에 빠진 나한테 주어진 것이 썩은 밧줄이건 생밧줄이건 나는 쥐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닌가. 나는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시형이라는 그 남자가 사는 집에 겁 없이 말을 들여놓았다. 시교 쪽에 위치한 단독으로 된 3층 별장이었다. 으리으리한 대문 앞에서 벨을 누르니 집사인 듯한 나이 드신 아저씨 한 분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저녁상을 차려주면서 말했다.
1: 오늘 저녁 그 방에서 쫓겨나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면접은 합격된 것이니까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0: 음식을 실은 밀차를 밀고 내 운명이 달린 그 미지의 문을 열었다. 문이 서서히 닫힌다. 남자도 천천히 휠체어를 돌리면서 이쪽으로 향해 돌아선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손으로 마구 문질러 놓은 밀랍 같은 얼굴에서 오관을 찾아보기조차 힘들었다. 괴물 같았다. 아니, 괴물이었다. 꿈에나 타날까 두려울 만큼 끔찍했다. 그는 천천히 휠체어를 움직여 내 앞에 와 멈춘다. 그리고는 나를 점토록 쳐다본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무런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무서웠지만 눈을 맞췄다. 내가 눈길을 돌리면 쫓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유를 알수 없는 눈물이 줄줄 흘렀다. 끔찍한 그의 몰골은 눈물이 가려져 보이지 않았고, 빗바들어 온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며 수모를 당하는 남편과 학비를 번다고 추운 겨울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딸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동상으로 부어오른 두 손에 뚝뚝 떨어진다. 탕하고 휠체어가 밀차에 부딪히면서 밀차에 실렸던 밥이며 반찬이며 국물이 와당탕 소리내며 쏟아진다. 괴물은 나가하며 소리 질렀다. 몇백 년 비어있던 동굴에서 나오는 울림 같은 무엇에 찍히는 듯한 괴음이 흘러나왔다. 순간 나는 애상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왔다. 괴물은 온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특히 얼굴이 심했고 팔은 움직일 수 있는데 손가락이 한 대부터서 쓸 수가 없었고 발은 경하여 잠깐 설수 있을 뿐 자유롭게 걸을 수는 없었다. 내가 할 일은 식사를 도와주고 시간 맞춰 몸에 약 발라주고 눈치를 보며 그가 손을 써야 할 부분에서 도와주는 것이었다. 모든 일은 그와 직접 접촉하는 일인데 보고 있는 것만도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쳤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입을 꼭 다물고 눈을 딱 감고 견지하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어느 한 가지 쉬운 것도 없었다. 식사 중잘 다물어지지 않는 입에 적당한 양을 맞추어 넣어야지. 조금이라도 많이 넣어 흘러내리거나 하면 마치 내가 잘못이라도 하듯 식기들이 바닥에서 나 뒹굴어야 했다. 엉덩이가 있는 가운데 부위만 상처를 입지 않은 알몸의 남자의 온몸에 약을 바른다는 것도 고역이지만 조그만 잘못 건드려서 아프기만 하면 몸부림을 쳐 그의 팔이나 발에 얻어맞아 멍이 지고 피가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괴물도 이젠 원래의 자신의 모습을 거의 찾아가고 있었다. 나에게 살갑게 대해주었고 정원 산책을 나가면 꽃과 나무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기분이 좋을 때면 시도 읊어주었다. 가을 단풍이 짙게 내려앉으면 이제를 펼쳐놓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단풍 나무숲에 내 모습도 넣어주었다. 그가 사무 책상에 앉아 걸걸한 중저음으로 전화를 받고 회사의 서류에 사인을 해주고 컴퓨터에 정신이 팔려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나는 넋놓고 바라보았다. 정말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나 같은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을 사는 그들이 부럽기도 했다. 손을 저으며 나한테 오라는 신호를 준다. 나는 따뜻한 커피를 풀어들고 그한테로 다가간다. 그는 웃으면서 말한다.
1: 오늘은 어떤 곡을 선물해드릴까요?
0: 나는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을 선곡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는다. 넓은 등이 보인다. 하얗고 긴 손가락이 하얀 건반에서 춤을 춘다. 이렇게 5년이 흘렀다. 괴물도 미남으로 돌아왔고 딸도 대학을 나와 북경의 외자기업에서 높은 노임을 받으면서 출근한다고 했다. 깍쟁이 남편도 돈 잘 보내주니 가타부타 독촉 전화가 없었다. 나도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 5년을 모신 주인을 떠나는 나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손가락에는 다이아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 우리 집 문은 아줌마한테 언제든지 열어둘게요.
0: 우리는 포옹했다. 남자의 품이 이렇게 따뜻함을 처음 느꼈다. 돌아서는 그의 눈에 피어있는 맑은 이슬을 나는 보았다.

한간에는 흠모, 질투, 증오라는 낱말을 한 대에 엮어놓은 말이 있다. 현실 속에 실재하고 있는 사회 현상을 잘 표현한 말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흠모로부터 시작해서 질투하다가 마지막에는 증오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말이다. 누구나 다 이 범위에 속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인성을 잘

표현한 말인 것 같다. 우리말에는 사촌이 기와집을 지으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다. 질투심을 잘 표현한 말이라 하겠다.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이 아닌 사촌을 건드려서 말썽을 일으키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답을 찾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화제를 이끌어가기로 한다. 우선 질투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질투란 타인이 갖고 있는 높은 능력, 성취, 자원이거나 지위 등 자신이 따라갈 수 없을 때 생겨나는 심리 불평형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정감 표현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질투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투의 근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는 심리와 안전감의 결려와 자존심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공동으로 작용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무엇이나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는 심리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바로 그런 정서가 질투심이 생겨나게 하는 원인으로 된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화제로 되는 타인이란 자기와 리해 관계가 밀접한 가까운 친척, 동료, 동창들이다. 여기에서 자기와 리해 관계가 밀접하다는 말이 요점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제외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렇게 보면 상기한 사촌의 기와집을 지으면 배가 아프다는 말의 타당성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한 마을 살던 똥돌이나 갑순이가 지금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질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막은 도유유 같은 노벨상 수상자나 그리의 동명주같이 돈 잘 버는 부자들은 자기와 별로 가까운 존재가 아니어서 제외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쯤하면 상기한 사촌의 기와집을 지으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의 타당성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흠모하던 데로부터 질투심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증오로 번지게 되며 그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의 사회 교제가 원활하지 못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는 데 걸림돌로 되고 있는 것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인간들의 정상적인 심리활동이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심리는 그 사람의 무능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다만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그 부러움과 질투를 동력으로 삼고 자아 제거를 위해 힘써 노력하는 것만이 명지한 처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63인치를 벗어난 삶. 윙윙 고속철도는 낮은 진동음으로 조용한 운행을 알린다. 기차 레일을 따라 줄지어선 창밖의 나무들이 빠른 속도로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가 끊어지기를 반복했다. 조용한 열차는 간혹 들려오는 잔기침 소리만이 정막을 간간히 깨고 있다. 저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간이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 노트북 혹은 패드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들에서 외부의 방해를 모조리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였다. 나도 들고 있던 책을 옆으로 밀어두고 습관처럼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무지성으로 클릭한 위챗 모멘트에는 친구들이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란 듯이 뽐내고 있었다. 여행 중 찍은 세련된 분위기가 가득한 사진, 포토샵 기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셀카 사진, 감성이 충만한 새벽 1시쯤에나 쓸 법한 글과 함께 올린 B사진, 시간차 없이 연이어 올린 가게 홍보 사진과 광고 사진, 육아의 일상을 공유하는 엄마가 된 친구까지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진실된 것이 없었고 어느 것 하나 철저하게 이상화된 내용도 없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머나먼 화려함과 또 지나치게 적나라한 고된 삶들이 뒤죽박죽 섞여 무자비하게 뇌리를 비집고 들어왔다. 거대하고도 무질서한 정보 공격에 순간 피로감을 느껴 핸드폰을 닫아버렸다. 여행 사진을 공유한 세련된 친구의 모습이 눈앞에서 일렁였다. 입은 옷부터 쓰고 있는 선글라스까지 어떤 제품인지 궁금해졌다. 1년 전 상해로 이직한 친구가 어딘가 모르게 더욱더 세련된 모습에 속에서 은은한 질투가 볼성사납게 일다 가책에 못 이겨 사그라들었다. 포토샵으로 왕홍의 얼굴을 한 친구의 셀카 사진이 떠오르자 악의 없는 빈정이 슬그머니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곤 나도 핸드폰을 들어 포토샵 기능이 있는 카메라 앱에 얼굴을 들이대보았다. 친구와 별반 차이 없는 왕홍의

완벽한 얼굴이 화면 위로 떠올랐다. 한두 장 찍어보다 찰칵거리는 소음이 민망해져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았다. 감성이 충만한 친구의 글귀가 뇌리를 스쳐갔다. 나도 가끔은 저런 글들을 끄적이며 보냈던 불면의 밤들이 생각났다. 그와 동시에 낮 시간대에 저런 글을 올릴 수 있는 친구의 용기가 부러워졌다. 여러 가지 광고 중 단골 미용실이 올린 홍보 사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벤트 중이라 평소보다 저렴해진 가격에 마음 동해 다시 핸드폰을 집어 예약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육아 일상을 공유한 친구의 이야기를 스크롤해 조용히 좋아요를 눌렀다. 나 또한 그런 때가 있었으므로 아이의 귀여운 모습을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엄마의 마음이 십분 이해가 갔다. 문득 며칠간 보지 못한 아이가 그리워져 사진첩을 열어 한 장 한 장 훑어봤다. 한참의 감상 끝에 화면을 위로 올려 앱을 껐다. 메인 화면에 떠있는 현재 시각이 눈에 들어왔다. 잠깐 확인한 모멘트에서 파생된 일련의 생각과 행동들에 한 시간이나 소비해버렸다. 무금 처리된 장탄이 울대를 타고 내려갔다. 분명 기차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도착할 때까지는 무조건 손에 있는 책을 완독해야 한다며 다짐했었는데 불과 30분 만에 그 장담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머리를 좌우로 한번 흔들어 흐트러진 집중력을 다시 끌어모았다. 펼쳐진 책장에 생각을 몰입시켰다. 자음과 모음으로 이어진 낱말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한 폭의 그림을 그려가더니 연이은 내용의 한편의 영화로 됐다. 긴박하게 이어지는 내용에 빗대어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보며 함께 긴장하던 때 띠링하는 핸드폰 알림음이 머릿속을 또다시 난도질해냈다. 나직한 한숨과 함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기차는 몇 시에 도착해? 아이랑 같이 마중갈게. 12시에 도착. 저녁에 광석이 형이 다 같이 밥 먹자던데 시간 돼? 응, 오늘은 괜찮아. 알겠어, 조심히 와. 급하게 잡힌 저녁 일정에 달뜬 마음이 집중력을 스멀스멀 흐트렸다. 하얀 종이에 박힌 검은 활자가 더 이상 그림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가벼운 탄식과 함께 책을 엎었다. 고고한 자태로 숨을 죽이고 있는 핸드폰을 한참 바라봤다. 잠깐만으로도 생각을 이렇듯 흐려놓는 것이 불가사의할 정도로 기이함과 동시에 날로 떨어지는 나의 집중력도 현저하게 실감이 났다. 우리의 일상에 깊이 침투된 소셜미디어의 폐단이 이렇듯 나에게도 속속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그것을 잡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일종의 관상처럼 우물거렸다. 다시 잡힌 핸드폰에서는 인기 급상승 중인 동영상 내용들이 이어폰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 합의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국제 무역 환경 변화로 주식시장이 요동을 친다는 소식에 마음이 불안해졌다. 14살 여학생이 동급 반 남학생에게 살해되었다는 뉴스에 분개해 더 많은 관심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추천을 눌렀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서슴없이 강물에 몸을 내던진 의인에게 감동해 좋아요를 눌렀다. 처음 보는 요리 영상에 별표 버튼을 눌러 저장하고 팔로우하던 인플루언스가 올린 개그 영상에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입 밖으로 푹 하고 소리가 새어나왔다. 순간 머쓱해져 슬쩍 이어폰을 빼고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화면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리던 때 뒷좌석에서 나처럼 웃음을 참지 못하고 홀로 거이거이 웃고 있는 중년 남성이 보였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삽시에 싸늘하게 식었다. 손에 잡힌 핸드폰이 더 이상 유쾌하지 않았다. 고작 손바닥만 하는 네모 화면에 이리일비하는 모습에 은연중 자괴감이 일었다. 나의 삶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답없는 혼란스러움만 가득 들어찼다. 국제적인 뉴스부터 시작해 가까운 주변의 삶까지 속속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지금은 그야말로 인포미에이션의 전쟁터에 처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별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데다 가짜 뉴스에 속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냉소해진 사회 분위기에 외면당한 억울함도 곳곳에 존재한다. 혐오와 배척이 날로 심해져 사람들의 여유와 포용도는 점점 좁아져만 간다.

생각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소란스러워져 눈을 질끈 감았다. 도착하기까지 한 시간 정도 남았지만 이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멀리 해보자는 마음에 뒤덮인 눈꺼풀로 시야를 차단했다. 지금처럼 소셜미디어가 만연하지 않던 때를 추억해봤다. 문자보다는 통화가 더 편했고 전화보다는 만남이 더 좋았던 시기. 대화 중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던 시기. 혼자만의 시간도 오롯이 무엇인가 집중할 수 있었던 시기. 그때가 돌연 그리워졌다. 윙윙 열차의 진동음과 함께 나의 마음이 또다시 적막이 내려앉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니 비로소 고요가 찾아와 주었다. 그 고요함이 심신이 이례적일 정도로 편해졌다. 그냥 이대로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다. 하지만 열차는 이제 곧 종착역에 도착한다고 알리고 있었다. 조용히 들어올린 눈꺼풀 사이로 익숙한 화면이 다시 끼얹어졌다. 플랫폼을 나오기까지 3분의 1 정도 넘겨진 책이 묵직하게 손에 잡혔다. 인파를 피해 구석에 자리 잡고 가방 안에 책을 쑤셔 넣었다. 핸드폰을 꺼내들고 출구를 향해 가다 보니 맨 앞줄에 마중 나온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어 걸어가던 때 미처 눈치채지 못한 계단에 발이 걸려 온몸이 휘청거렸다. 그와 동시에 보호 필름과 커버를 채 씌우지 않은 새로 장막한 핸드폰이 쾅 소리를 내며 요란스럽게 바닥에 파싹 떨어졌다. 서둘러 주었지만 화면은 이미 수십 개의 균열이 생긴 뒤였다. 급히 찾은 수리점에서는 최신 기종이라 수리하는데 이틀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만만치 않은 수리비를 지불하고 착잡한 마음을 가라앉혔다. 구입하자마자 수리를 맡기는 것의 속상함과 더불어 이틀간 핸드폰이 없이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꽤 큰 도전으로 다가왔다. 그와 동시에 핸드폰으로 시작해 핸드폰으로 마무리하는 나의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사라지면 과연 어떤 일상을 보내게 될지 문득 궁금해지기도 했다.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핸드폰을 가져다 주겠다던 남편의 제안을 거절한 건 일종의 오기였다. 기차에서부터 느꼈던 자괴감에 대항하고자 하는 나만의 선전포고 같은 것이기도 했다. 흔히들 얘기하는 디지털 디톡스를 나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고 싶었다. 열차에서 느꼈던 잠깐의 평화가 집에서도 이어질지 아니면 지루함을 못 이겨 중국엔 다시 핸드폰을 찾을지 결과가 어떻든 시도해볼 만은 하다고 생각됐다. 저녁 약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보니 고작 밤 10시였다. 무료한 잠자리에 누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 어느새 스르륵 잠이 들어버렸다. 이렇듯 이른 시간대에 취침을 한 건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으나 그날 밤 유독 단잠을 잤던 건 사실이다. 이튿날 아침은 평일보다 30분 정도 이른 시간에 눈이 절로 떠졌다. 아이를 학교로 보내고 남편도 회사로 출근하고 나니 집이 삽시에 조용해졌다. 고요한 적막이 따뜻한 마음을 조여오는 것이 느껴졌다. 기차 안에서 미처 읽지 못한 책을 다시 집어들고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간만에 아무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한 가지에만 전념하니 쉽게 넘어가지 않던 책장 번지기가 의외로 두 시간 만에 끝이 나버렸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여운에 한참 귀를 기울였다. 내 생각을 섞어가며 일종의 묵상을 하다 의욕에 못 이겨 노트에 감상문 같은 것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방해를 받지 않는 나의 사고가 유려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한번 불이 붙은 펜촉은 쉬지 않고 줄곧 앞으로 나아갔다. 꽤 긴 글의 마무리 원점을 찍고 나니 점심이 되어 슬슬 시장기가 돌았다. 냉장고에 남아있는 반찬들을 꺼내 간소한 식탁을 차렸다. 오로지 음식의 맛에 집중하고자 마음을 먹었으나 얼마 가지 않아 반복되는 저작 운동이 지겨워졌다. 늘 동영상과 함께했던 나의 점심시간이 그리웠고 밥의 양도 왠지 모르게 많아 보였다. 섭취에 집중한 위가 배부름의 신호를 보내오자 점심을 서둘러 마쳤다. 동영상을 보며 과식하다 항상 소화에 힘겨워하던 위가 모처럼 편하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확인하지 못한 연락이 있는지 궁금해 컴퓨터를 열었다. 위챗에 로그인한 뒤 필요한 회신만 하고 다시 노트북을 덮었다. 디지털 디톡스를 관철하고자 하는 나의 굳센 의지의 반응이었다. 또다시 슬슬 무료해지던 때 무작정 집을 나섰다.

가까운 공원을 향해 걷다 보니 나른한 오후 햇살의 정취가 어깨 위에서 찬연했다. 고개를 드니 산란한 빗사이로 의식하지 못했던 푸르름이 보여 일상의 싱그러움이 더 딥혀졌다. 색상을 비우고 천천히 걷다 보니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졌다. 매일 무방비하게 마주하는 소셜미디어의 공격에 심신이 알게 모르게 피곤함에 절어 있었다는 자각이 뒤늦게 일었다. 자신을 갉아먹는 남과의 비교질과 무의미한 논쟁, 쓸데없는 자괴감과 우울함, 부질없는 과시욕에서 찾으려 했던 잠깐의 우월감, 남들의 시선에 더욱더 신경을 쏟았던 덧없는 일상,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정리하고 나니 내딛는 발걸음에 기분이 더없이 상쾌해져 실로 오랜만에 유의미한 하루를 보냈다는 느낌이 들었다. 산책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장을 좀 볼까 생각했다. 그러나 현금이 없는 데다 핸드폰마저 수리를 맡긴 처지가 떠올라 다시 발길을 집으로 돌렸다. 냉장고 파먹기를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동안 미처 다 먹지 못해 버린 음식들이 꽤 많았는데 마침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다. 본의 아니게 절약까지 할 수 있게 된 셈이었다. 잠자리에 들어 하루의 일과를 되돌아보니 잠깐의 불편함을 견디고 난 뒤 따라붙은 메리트들이 의외로 많았던 것 같았다. 수리점에 연락을 받은 남편이 다음날 오후쯤에는 핸드폰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어쩐지 반가운 마음보다는 이제는 핸드폰이 삶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점차 줄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플러스보다 마이너스의 삶이 가져다주는 만족감이 훨씬 컸다는 생각이 들었다. 63인치의 세상을 벗어난 나의 삶엔 이제야 다정한 풍요로움이 노을거리기 시작한 것 같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